0: 같이 시작을 학부 개능. 예!
1: 가이니 가랑 시작을 학부 개능. 예!
2: 훈련은 치스파.
3: 깨치는 치스파.
4: 구슬은 치스파.
5: 시작을 학부 개능.
6: Soberana.